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흑장미예요. 제가 신청곡만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 꼬미나님이 오셔서 사연을 적었길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. 우리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셨어요? 저는 네, 어제 소주 반 병을 마시고, 원래 술 안 먹는데 요새 너무 힘들어서 잠도 잘 안 오고, 그래서 소주 반 병을 마시고 일찍 잤어요. 일찍 자고 아침에 9시에 일어났습니다. 일어나서 네, 키도 오빠가 그 자전거를 가져다 주셔서 자전거 잘 굴러가는지 한 바퀴 돌고 예쁘게 세워두고 네, 올라왔어요. 자, 우리 꼬미남님께서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, 콩이 산책시키는데 나는 왜 걸어야지? 의미 없는 생각이 들었어요. 뭐 걸어야지, 뛰면 힘드니까 일 끝나고 하면 힘들어 죽겠어요. 그래서 저는 산책을 안 나가요. 자전거 살까 생각 중입니다. 근데 자전거로 가면 또 더 힘들지 않을까요? 콩기가 그렇게 잘 뛰어요. 자전거로 갈 만큼? 그래요. 근데 그거 좋더라고요. 자전거 앞에, 요새는 제가 어제 쿠팡 막 이런 데 봤는데, 그 강아지 이렇게 놓고, 그, 담을 수 있는 그 가방 이런 것도 팔더라고요. 네, 그래서 그런 거 해놓으면 네, 데리고 나가서 또 산책 갈 때는 목줄 해갖고 같이 걷고 네,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자전거 있으면 좋은데 저희 여기는 또 1층이 비바람에 뭐 이렇게 들이치는 데가 아니라서 자전거 거치대를 잘 해놔서 되게 좋거든요. 네, 그래서 여튼 저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. 우리 수빈님도 자전거 타면 좋을 것 같아요. 오토바이는 사실 운동은 안 되잖아요. 근데 자전거는 운동이 되니까. 신청하신 곡이 다 어제 나온 곡인가요? 제가 처음 지금 신청곡 준비하면서 한 곡 빼고는 다 없는 곡인데 오늘 박은빈 노래가 나왔나 봐요. 네, 그 드림 스컴 트루는 리메이크 곡이 아닐까 싶긴 한데 네, 어제 신곡을 못 받고 일찍 너무 힘들어서 일찍 잤더니 네, 그러네요. 여튼 박은빈, 진해, 그리고 주대건, 정근호 노래는 다 네, 처음 보는 곡인 것 같아요. 아, 그녀가 예뻤다 그거 드디어 불렀구나. 그리고 네, 한해 문세윤의 노래까지 너무 좋아서 5곡 신청해 주신 거 모두 준비했고요. 저도 잘 들어볼게요. 오늘 뭐 신청곡만 있으면 신청곡만 전해드리고 사연 있으신 분들은 사연도 멘트로 해드리고 시험 왔다 갔다 하면서 네, 내일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

바보같이 아쉬운 많은 노래가 하늘을 닿기를 당신 향해 밤새운 내 기도가 마음에 닿기를